0: 할로. 딱비요. 오자
1: 전화 좀 봐. 나 고이기 방선도 땅 드라마 많이 하이브나트로
0: 많이 오자.
1: 난 하름 버드웨이나 드라마 가라 따라따로 나 그땅 강아우나 기바 땅 따라따로 뒤에 아토파 왕왕거다 봐 뭐딜래.
0: 땅 따라 망하니 오자. 커피 왜 해야 되고
1: 따라 망하고래 봐디 아마수 아마수 가이드래. 뿡까이 아니 하이바
0: 뿡 아니 되기 허구니 오자. 로이 보다 뿡 망하디 따동 말이 오자.
1: 언니
0: 아도 오자디 머릭든 강비라 먹었냐 아둠 짝히 보다 까이로이다. 마야암나 시 오자디 시기 마땅다 왕왕거다 봐 시 마품 야미니 강렬 레이랍니나 봐
1: 넌구 허지 끄다이데 레이리노.
0: 오자 농마 오자가 아이가 반납기바 거의 리카이기 이니도 루프르가 벤친기 포토 까부게 하이드나 마기 피우홍은 아이리 오자
1: 아이코이니 워리 사메르시
0: 까이디 아이 마코이기 꼰통드니 레이리시
1: 헤이 아두디 아이코 헤이 난 우파에 맞다우드는 마름도 낭낙가리노 까이노 하이젤라가 마기 파스포트 아마가 콜라 맞다가 까프가 인건다 타절우고
0: 아두기디 아이네 까프다 까이쇼 하이로이다. 아두가 아이네 까파쇼 오자이 폰다도 미아해봐. 나트라가나 모바인다 오자나 탐닝드라가나 아이네 땅따라 망하기 지바 우피벌 하거든요. 마기 포토도 삼토가 뿌라기 오자
1: 이보고 낭세 와칸디 따이다.

0: 쌓아오크러버 타박 엄마
1: 오자
0: 아이냐 맴쇼비기 말합니다 마기 포토 미야마다 빡해가 하이로버 항우버 야버너띠 자이야 속구이버세 마기 말합니다 까립다 해컹데 항소항우데 어두부사나 돈봐 노마 아이기 이낙들 락드나 소셜 프로블렘 이슈크야기 항버 아이코야니나 쿠섬나봐 난기 융컹보다 마가 난가 융턱나보니 컹보다 아이 까얌 농아이키야 농아이바 하이바보 하이바디 하이디 마부와 목펑벅은 북닝도 파우키
1: 오자가 마가기 와리시야 나나우다 리비비야로이 들어오자
0: 리비야이 리비야 와리 리비다 아이기 타모이다 아이 코에니기 레이리바 농시바 아목 나홍나나 이노트 아마 하프고 마이크 아무 생활라고
1: 인리스타 리뉴 또 와이타레네
0: 아이코이 아니 아한 바팅나 봐도 모랑이 부도 당징 하라오바 마탐 라이크 온다네 마 이몽 만웅가 뿐나 바스텔라브니 아 아이 먹티 마나바 아마가 스쿠터 다살리 마탐 두다디 아이 랭하기 타박 마사 아마디 떠오르바니나 가리 마사 아마디 똥이
1: 인쿰자 까야 아도와이다노
0: Lising nga maga samapan humbudra mga agi July thada niya.
1: Matamdo, gari macha yam tungnarang madaba
0: maga? Tungnadri, tungnadri. Ay kwe gila kaida, ay kwe yao humgumba tungi. Adadagi di lai kurambagi mari-mari sangna ba. Ma, aygi maangda mi ani kalaga lepi. Masu, ay ngonda hanna yunga mi. Akoy ni mit chanaki. Maga ahan ba mitzana ba aigi sase punchigi oi na thamoi si swai lao ba apam nu si amadi pokhi
1: love at first sight ahan ba unna ba mitzana ba da nu si ba pukna ba aidu ta re
0: aidu ta duri bani aidu ta duri ni khamba thoi bi romeo juliet kak tanatya da
1: how badi manara ga maraki wari gi wani polo isu maneri ni
0: nang show henjele ai mana lai kuramaga engon da hek hek haina ba malai dai na misigi ten kai to ha adu dagi ma mi ani do kuram laga ai kuram me mudo mi bu wa huji ki be madu kana no sakhangan mi yu nungsi na jage haidu na hek kuram ida
1: waitung na jage di hai hodor boroza
0: adu di hai hodre hai hodre adu dagi di thoro poda ma koi khara bas ka phum da lai hoi a ma ga wari san ho bi do ai na mas khang ba ka ba nang na ba mi ne ai na khal lambi ma di lai re lai sa bi kamili ni koi a ma ngon da ma gi maram da hangei a mem so bi koi hai re mem so bi na su ai gi maram da hangei ai na han ba chi chi pi kre ma su halai
1: chi chi maron de ma tam du gi de chi rang ni he u da
0: no si wa hai ga dra ma ne i ki ba chi ti do warol se kai ko ma ma ta chi tha da na sim pha pu ri hai ta re a do ai gi a su bo kho wa ma le i ai lo thu ge
1: o ja
0: ma gi chi ti a du ga magi leisabi ek phakalak pagi photo atop atop photo manga yauri asya nangna ngak phamamu pau che se paramu
1: hoyoja ngase gi pau sibo kari kari yauri janone pau ne ne ne tongai ba ma te gauru mo somna kan sina kari yauri jano Cekoma, yang pergi hujan.
0: Se. Aiyi lejari walan tumkara lawing kon sana sen. Puno maksing dage he na mamal he na yamba cekawai bado tare. Se foto do kuni yang. Aiyi si tidi marul ikau kau kre. Adu gitung da aiga kangna ba mama na bido unare. Memso bi kawe uli pokta gini. ADM college da PUC tamlami imung manung yam namak natra bazu khara lingba imung mama mapa ni mak oza oi mama na bin khang ba pa ba da ma di kana am ta ga nu si nu ngon gi mari lai na de
1: o
0: pa khang ka ya na hai ba ma ya de chithi ka ya pirak pa ma pa khum han de adu bu ai sho lai bak yeng bi da chithi ma iduna mama na bi da pi re yau kre adu da gi di sayul muk leiraga chithi halai
1: ya na halapra ya da na halapra ho sa
0: ya bhai baduri ya bhai baduri ai nei ki baduri ai am ka kre ko ama na halapra baduri ai chimpa puri ho jik pho sala tom ba
1: oja
0: masa pa maudra basu magi khu i yau ba se masyet tu ga magi inkhalak pagi photo amaga di aigi kwai degi mamal jamba irel ohore aigi low hinkol dukan plot lairi ba punamak sidagi magi photo siti sina pung hel hel siti do sini sana tomba
2: tada ताड़गी सिती पारु बदा इसासे तरंग मालंग ओएकरे ताड़ने इबीरकपा नुझा ओएबीगी मिचीगी तेन काप्ता हाय बदो ऐगी तेन काप नत्ते ताड़गी मित्येंग मिची अधिगुंबा पुंसीदा कनाम तगी मफ़म दगी ठेंगना किद्री नमितो इबुदोगी लाई बुंदा मिचाना की बदा सक्ती भी ऐगी सु थमुए पाल बोये खंजगी ngang oiri ngai degi tum duna laizaram ba thamoi hodok piramle inga ongauri tadati matik yam na chai matik chadri pati aine tadana aibu sithi da pang thada thagat pire thagat malna basu thaja da bagi maram oi adubu imana bina haibada tadati aphaba matik magun yam na laibinu pani ಹಂಗೇದ ತಾದಗಿ ಪಸರಬ ಸಾಂಗ್ಲಬ ಸಿತಿಗಿ ಪಕುಂಸೆ ಕರಮ್ನ ಪೀಗದಬನು ತಾದಬು ಐನ ನುಂಸಿಜಬ ಗೌಜಬ ಕರಿಯೋಯ್ನಿ ಖಂಗ್ದಿ ನಿಂಗ್ಸಿಂಗಿ ಸನಾಗಿ ಸಜೀಬು ಪಾಮ್ಜರುಬ ಸಿತಾಗಿ ಲೈಬಕ್ ತಾದುನ ತೋಕ್ಲಗದ್ರ ಖಲ್ ಖಂಗ್ದಿ ಕರಿ ಈಗದಬನು ಐದಿ ಸಿಥಿ ಈಬಸು ಹೈಜದೆ ಮಸಿನ ಅಹಾನ್ಬನಿ ಅರುಯಬಸು ಒಯ್ಗನೆ ಕಂಗ್ಸಿಲ್ಲಕ್ಲಬ ಇಖೌ ಲಾಂಗ್ಲಬ ಐಪಾಲ್ ಲೈಪಾಲ್ನ ಮಾಲಿಗಿ ಸಿಂಗ್ ಕುಸೌ ಗೈಜಬಗು ಗೈಜರಿಯೆ ತಾದಗಿ ಮಖಾ ತಾಬ ವಹಿತಬು ಲೈಸರಗೆ ಅದೊಂಗಿ ಮತಿಕ್ ಚಾದ್ರಬಿ ಮ್ಯಾಮ್ಸೌಬಿ
0: ಸನಾತೋಮ ನಂಗ್ಬು ಸಿಥಿ ಸಿ ಕರಿ ಪೌಯ್
1: ಯಾಮ್ ನುಂಕಿಯೆ ಓಯ್ ವತಾಗಾ ಸೇವಜಾ
0: ಮಸಿಗಿ ತುಂಗದಗಿ ದಿ ಐ ಕುಯ್ನಿ ರೆಸ್ಟೋರೆಂಟ್ಸ್ ತಾ ಯಾಂಬ ಫುಬಲಾ ಟೂರಿಸ್ ಹೋಮ್ ಸೆಂದ್ರಾ ಐ ಕುಯ್ನಿ ಅಹಾನ್ ಬು ಉನಬ ಲೈಬುಂ ಯಾಮ್ ನ ಕುಯ್ಮಿನರೆ ಅದುಬೋ ಐ ಕುಯ್ನಿ ಅಯಾಂಬ ಉನಬ ದಿ ರೆಸ್ಟೋರೆಂಟ್ಸ್ ಅಮದನಿ
3: ಆ ಮೋಯ್
0: ಮೆಂಚೌಬಿಯ ಚಂಗ್ಸಿಲೋ
2: ಸಂಗೋಸೆ
0: ಸಿನಿ ರೆಸ್ಟೋರೆಂಟ್ ಹಾರಿದು ಇಸೈ ಪಾವುಬದಿ ಐಂಗೊಂದ ಥಾಬಗ ಸಬ್ ಹೇ ಮನಕ್ರೆ ಮಯಕ್ಸಿ ಹೇ ಫಜದ್ರ
2: ಫಜೆಯೆ
0: ಐದಿ ಇಸೈ ಸೆಂಗೋವಿ
2: ಐದಿನೆ ಇಸೈಬುದಿ ನಂಬು ನುಶಿಬನೆ ಹೇ ನಂಗಾವೇಬ ಅಸೆಂಬನೆ ತುಂಬಾ ಸಪಂಗ ಖಂಗ್ದಬಾಯ್ದು ಉಯಿರೆ
0: ಐದಿ ನಾವುದಬದೌನ ಐನೆ ಹೇನ ನಾವರೊಂಗನಿ
2: ಇಸ್ ನಾಕಿನ ಫಂದಗಿನೆ ಖಂಗ್ಲುರೆ ನುಶಿಬಾಯ್ಬದು
0: ಐಸು ನಾಕಿನ ಫಂದಗಿ ಖಂಗ್ಲುರೆ ಫಜಬ ಹಾಯ್ಬದು
2: ಐಬು ಪುಬಿಯೋ ಕುಸಮ್ನದುನ ತುಂ ಇಂಜಗೆ ಪುಂಚಿ ಸುಪ್ಪ ಕದಾಯ್ದ ಚಲ್ಲಿ ಹಂಜರೋ ನಂಗ ಲೋಯ್ನರಬ ಐಹಾಕ್ಸೆ ಸಿಂಗ್ನಬ ಅಕಿಬ ಮತ್ತ ಲೈತ್ರೆ ಮಿಂಗ ಮಫಂದ ತುಂಸನೋ ಯೋಂಗಿಂಗ ಮಫಂದ ಲಿಯೋಸನೋ
0: ಮಂಗು ಫಜಬಿ ನಂಗ್ಸೆ ಕದುನಿ ಉನನಿ ಕುಯ್ರಾನಿ ಕದಾ ಐದ ನಕ್ನನಿ ಖಲ್ಲುಬದ ನಸಿದಿ ಸಮಿನಸಿ 나나라시 우나라시
2: 사실로
0: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실로 사

0: kana tomba asumna yamna nungsiba manana loinaki
1: oja kara maina kainari banoja
0: mana ibudi nungsi haiba khangi adubu mana nungsira basu ingondagi henba doctor nupa ama doctor gi mapaduga memchobagi mapaga yamna luna tinapasani
1: oh
0: aduda memchobagi mapana silangba matam duda di sanatumba doctor engineer hairega loira madugi tungda ai anira ti unakibra unaki wari ko namusase masidi ai kaitung thenge satkada mapham su yami
1: yai kainare si oja
0: pai pai yoro yoro yoro malem ge aing asa
2: ima
0: ising nung
2: ima ima kai da urage ne ping kre da ko o ai na haibnu pa do ni da wa nga ni se o de yong lo ba ka o ba se
3: ching ni si bo na ro
2: do a si ne ba ye ngo ba pa mu lo mi ma na nga ni se yang pha za ba ne ba ta o ba
0: lo shal la pa da india da ban mahasop sehi khuding gi july tha gi ahan ba sayon da u tha ba gi thorum pang thok khi ba ing kumja lising amaga samapan yangkhai mari gi july thada matam madugi food and agriculture minister km munsina hokdoklami
2: ma
0: aduga to lising amaga samapan program mari gi
2: to unaninge ba mana khang ba hirang khudi makse to ma yang amatta mana da bani yang nungai bani ba ai ga phen oininge
0: aduga
2: mayum da sarusi
0: amaga yangkhai paring da
2: saruse ba
0: hauram ba
2: hoy hoy
0: sahar da
3: kadai de lege
0: nang
3: na hang
0: aduga
2: hoy
0: umang da hauram ba umang sang
3: aduga yin jaw
0: ojing
3: na sam kai no ma to
0: ri tv da u tha ba gi photo di
2: ngai ko ba ima ma na ngai se ima de ma ta taning da ba ba
0: hai de ba nu mi si da da
2: ima
0: ira ba de atai atai club
2: sang sang de ne mung da
0: club aduna u tha kre hai ba gi pau tai adubu udi ayamba haudi amaramda aikhoi aikhoi nabo pukchen cheng labadi u thadra basu u yan thapi draga loire khudam goina panjarbada ngasi aikhoi na mayam tiliba soise kathen mayon samu makhung soise aikhoi miyu wishing to say yang kai tang amuk tang changum se hutum se ugi u ngakta horong goni matam sida turenda khomba luklangda phatta haudi langthanei hutoklei thadari ba polam singse loktak ta loina tai akhang ahi singa khannari ba se loktak se sahi yang kai chakhi gadra chal loidra loktak se aikhoi punamakini loktak kan se malem kan se matang sida ai lo sinjarage
3: punsi sibu karino kariyoi gadage khangdaba nungaiba saunaba ningamdaba pop kappana khoina pare lenglabara numichindo
4: tari bra biyai ba
5: moi ba kari haige
4: wa mutana shin hai
5: kari wa oira bano
4: mem so bi di
5: tumam ni ngasi di ne ma su yung gi thabak se he ya ho rak pa da gi numida ngoram phaw ba
4: adu nang ne na tra hai ba yung gi thabak tu nang su no mo gi khara gra sum sa je nu na to sal lab di na sa ju ju pha di a pha re se wa se khara lui a imu ne sang chi la
5: kayam lu ba wa no ne
4: long ne se phamu ni sini se nasa anupina hoji khangna sa na jari banu pam sa do adum khara phabob di mali
3: ori si ai ki mali
5: phaye phaye masa thabak tawre pik pa chaw ba tolop ama chu sa ja re moi ba masak ma taw chune ai ure phajai phibam moti chune nupa da hek nupa mali 아할 a 만나 a 락 a 람 a 란 a 주 a 라 a 나 a 비 이몽 오 a 마네
4: a m 막도 아이야이 아두부 마마 누파 마사 a 두기 파자 a 바 마. 동기 a 시다 a 락 a 도 보와 마 a 이네
5: a 리 a 네 하이시 a
4: 누파 마사 a 나 a 나 이사 누피다 하 a 뚱 a 깔 a 가도 이사 누피다 깔 a 바 a 리시 아이코이 마마 마 a 와이 a 이코이 a 수니코
5: 그리 가라마 와 팜노네 모이바
4: 누파 마사도 마이 타북도 나갈리엔다 하나 다름 말이네
5: 아두디 아이디 칸디
4: 다름이 아이기 이마나바 나갈리엔다 폴리스 오람바 만 하이와네
5: 마나 와리두디 까둠데게 가람 하이네 푸살라 이브노
4: 에 마디 누파 마사도 문나 칸가가 코이 샤누피가 칸네이가 가이시기 칸가가 하이브네티
5: 오
4: 숨나 마 타북로르가 토람 다이두다 아다 싱미 닝올 앙앙 마사신 비마 임팔 마사만 혼도 피르메 누피 마사 두수 잉근 마이티 누피 마사 두기 마마나 임팔 누파 두티 베데 카라 마팅 방비 오 하이리 이 하이네
5: 카이노네 하시오
4: 네티 마마 나사 누피나 칸네리 베 누파 두 나갈렌다 싱미 닝올 마가 로르가 레르미 하이네 시미 닝원도 우다 야암 농아이티 하이더나 와리리리 이네
5: 아두디 모이 바바 아이코이 비마가 눅시네리 시 오이도이자로
4: 오이러바니네 민숨메 오피스숨메 람숨숨 시닝아이리티
5: 아두디 감다우니 모이 바
4: 아두니 아이네 다나시 하리시 와리시 루브니나 이사시 마글루 홍크로 아잉 마사 아마니 레르바 마탐다 싱미닝온도 불글라오 컴동니
5: 아두부드니 루호무니 미타 파오바 라파 야오리바니
4: 또 아두오르디 이사하노 피게 분시다 아예 보오이 바타나타나 이코이게 수밍샷체 티가도리니네 미니 티는 안가고도리니
5: 와리시부 춤도이자 알라니
4: 숨마니 숨마니 마마 이마나부도니 미나바칵 앙오 아두부 바레 아이 바오 마카타나 로키니 누파마사 두부 나갈린데 레름 바자가 레름 마브디 숨도림니 아도 아 나사미 피다가디 파라파바이루키 누코 아두그네 마마 마르크시다 타이네기 아이기 마룹 이볼도 캉이드나
5: 어 캉이 캉이
4: 마이마사 누파 알도 닥터로 오이리
5: 닥터
4: 루야바 닥터 루두키 비비로 이모우제르게 하이르디네 마사누파 닥터 두슈 아 에코이 멤소기부 캉말리네
5: 마도슈 파이네 모이바
4: 파이 헥타 하이키눈 헤낭슈 닥터 두슈 마기 호우키 보와리두 아묵티겟 바타브니네 아이기 마룹 이보르나디 아 이따 호이노부 야비럽디 마마 호이 타자르게 하이르게 파우 하이름니 헤이마마
5: 아이디네 모이바 하우지 김바탐 시다디 독터네 헤나 파브라칼리 아두가 마기 아마두디 와리 파자다바두가
4: 아두 빙기 꿈시마바 닥터기 와리 시슈 티겟 키시
5: 호이
4: 아두가 나사누 피기 아무두기 와리 시슈네 가얌란 바춤바이바도 티겟 키시
5: 호이 아도나 파르

0: 공통 거지 라홍이 하왕이네. 아, 이따 통실해. 임마, 게임 오. 뭐 똑똑이나 와금 떠난 듯이네 임마.
1: 그 슈동대. 아이고 그이도 모르겠네.

아가시바니 임팔 허직봉펌시다 다비리바싱기나막 아묵부두나 락체리 아리바 마니프리펌마마디 마타미세싱 쿠돌게한바다 란톡체리 마탐기 마니푸르 펌마시데기 아히밤 부데천저기 콘젤다 쿠라이즘 풀렌드라나 사이링바 아리밤 샴샤르마나 사이랑베세이

0: 임마
1: 아이 깨져오래야
0: 인콜더가 이 따오리노
1: 오 패도 마도 온것에 생도어가 한가한 문게 따오리니 해마 나 진해보보 넌뭐 이렇게 라이크 빠바 로이라버러냐
0: 응 나사이더기 에돈 빠바니나 로이래다 아두가 홈워크수 로이딱도 오메
1: 오 파래 보보
0: 응
1: 이마 와하게
0: 까리와노 이마
1: 잉오 누이 바바기 모바일 폰도 프리카우드기 난다락더나 이싱더 따로버더기네 배터리가 돌로이나 라우토가 나랑데 깡할라가 탐바네바
0: 아
1: 아도 낭 마모기 마나타 살라가 야키드라 야라로이드라 하이도 낭보앙타 항우게로
0: 호이 옌할로게마 아 아도디 뱀뱀 하우라가 짠미나루게마
1: 아 호이 뱀뱀도 부 아유키 라이크 바바 불로라 마드라네
0: 숨옌루라게 말라이릭 바라가 레라 마디 아이톰타 돔짤루라게
1: 아 호이 옌우로 짤로
2: 타복심은 당무당 좀 신설할까 도리고 앙앙신기 사이언스 엑지비션 하면서 도우도리하이 아두더 앙앙신기 부터부야가 도구시고 그리그리 레이기에 엄청 큰 비로 오이나하이 앙앙이 하이비더니 강루 헬루실레이시 앙앙기 레벨더 사이언스기 오이나 그리그리 도우야니시 좀 컨맥이당 아이파도 온빌레이고 그럼 뭐 사이언스기 말합니다 도르디 항앙신기 오이비 야근이시야 그 선성북이라 미라 북이라 아이 그 아랑비시나 쉽게 안건 공을 씹어
3: 아랑비 그런 공어디 야래 또 아 뭐 뱀뱀
4: 마모
3: 아 시대성로 어디나
4: 호이
0: 아씨 마모
3: 아
0: 호이네 거에다 이잉라가 공부두디 양기제이보
3: 아이고야 랑비시 미락부터 고공구디네 어동나 끈크로보니 라라 아 아이가르 정하실라 응응나 시럽하면
4: 허이 마모
3: 너 코이니는 카우다 하프고 보리두부 거리거리노
0: 응 아두부로 마모 응 아이코이 바바기 모바일 폰도 프리 카우더기 난타두나 이신데 따루야이
3: 오 가다 이인게
0: 응 시 마모
3: 아 배트리그로 북도를 통해 보니나 시디야.
0: 응.
3: 아, 만능들 그 수업을 보고 여름 마수 강나나 봐. 내신 신홍도 감독했지. 응. 제가 감독했고.
4: 응. 마모아, 이 코이 북북이 라디오 마사지 수 공부야들 하예. 시송 대행 비우네.
3: 예. 라디오 수 보러 이러.
4: 아우.
3: 아, 가다. 여행기 비로. 공부야들이 아이리 신의디. 배터리 하품시 한국으로가 한옥도 이행하게 예 시디 배터리 하품시 마실라니 뭐 꾸이는 생독비대비대기 꼴힌가신드나 그린 쯧뿡엄드바 말이다 바자는 생독으로 야동 말리 아두디 마모 생독겠고
4: 허이 마모
3: 그다이서 그리 생독넘드나 오 실례래 나이코 나코야니부 엘렉트릭 카레네나 이츠 이페가이바 사이언스기 파라두 타마브로
0: 마모아 아두기 사이언스기 파라두아 오자나가시 클라스타 타카니하이
3: 예 아두레디가시 나코야니나 라이시 탄냠사레보
4: 마모아 단자이 헬시부가이기노
3: 아두브로
4: 아
3: 모바일 폰나이 싱데 따루라가 배터리로 폴로 강할리베시슈 엘렉트릭 카레인 살한나나 바타우리니
4: 어 아
3: 아두가 라디오나 배터리 하품다 콜링 가신드나 공부 야드리브 시슈 일렉트릭 카리엔나 쳇뻥남다베데기 타우리베니 강바
0: 마모아 모바일 폰나 이싱다 타루라가 배터리 럭톡투나 일렉트릭 카리엔 쳇한드시부 카리기노
3: 아 마두기 마름도 카리기노 하이바 호렌 코나 마모모 하이게코
4: 호이 마모
3: 아한부다 일렉트릭 카리엔 하이베시 카리노 하이베두 나 코이 강닝드로
4: 마모아 아두양 강닝이보
3: 아두 레디 이한하나 강거드베시 일렉트릭 카레나 하이비시 카리나 토홀므노 하이비시 칸가다바
0: 마모아 마두부 카리카리나 토할린노
3: 영어 모바일 폰 기 배터리나 모바일 폰 마농다 일렉트릭 카레라 마살렌두나 모바일 폰 기 마톡 토홀리 토한드라 아 아두가 라디오 데 요리바 배터리나 라디오 기 마농다 일렉트릭 카레나 마살렌두나 라디오 시 코모야할리 안드로
4: 마마 아이코기 카드 배터리 하피 두수 카르마눙다 일렉트릭 카렌 하이도 잘한나 바기
3: 아 마네 pot kene bagi matung ina betri gi sauba pikpa magi sana kada gua dum lay.
4: Oh,
3: madu dina tana electric current tuna sat kada bagi mong su tongan tongana electric shark kuita hai bama usil lay ko.
0: Mamona hai do ai gyan ta bagi tangam de bama mo.
3: Yung se ai hai ge. Sidal lady bird yu daga hapa betri masa sida. Tara apik pamatik aniga mai nganana ba bulb masa amaga electric circuit ama semaga bulb masa se mai ngalan ge yo ai ngalan ge yong ko yo yo a bulb se mai ngale shu ra
4: mamona tara matik amana battery dagi bulb masa da samaga tara matik amana battery dagi nakan amadagi na bulb da samaga mai ngalhan basibu electric circuit ka we hai bani ko
3: mani mani masibu isam samba electric circuit ene ko iko
4: o
3: masida na ko ne yam namun na khang de ba mana electric current si kadun de gi kadai de si endo na electric circuit tholi ba no have se yam mun na khang de ba
0: mamwa electric current si kadom de gi kadom de chat laga electric circuit tholi no
3: dry cell battery buero adurugi kharsa ko to battery buero ko positif, hai budi, tinsin bagi kudum plus thaba, mai kai do, na koi na dum thina ni, adu ka mana negatif, negatif hai budi kai do bagi kudum minus hai na thaba na kan amasu thina ni ko, masi battery aso bude di, pasena dum thadu na lai bani, adu ka dry cell gumba battery masada di thada ba yoram basi hai, battery mai hai da tungkat pa matun, amas yau budu noi uram natra, uraba, madu positif side ni. Aduga ipak pak pun akan ada na negative side. Oh, masih noy cukup kau run kau.
4: Hoi, aduh budi kau lalu ye mama.
3: Bateri tadi electric current sih. Maya.

Pharmacy기 구돌기 아로이바다 란톡처리. 쩨레도 아이디. Pharmacy대기. 사골샘 디젠드러너스. 삭바 Sunil Kumar Nauremna Sairingba Duga. 사골샘 디젠드러나 Sairangbaisei.

0: 까야도 하라 우저리며 떠올리세 시경아 우이세 보이다 시안에 밤저리버시도 꼭 다저비 크라가 로래 이상하나 하라 우라우래 크라가 두멍아이 이상하게 마이통나 따리바 하라 우기 마미의 시부 루파까야 비두는 레이버 방가다 보노 마물 나이다 보 이상하게 미노 시부 마파이는 문비버 하우나 되다 까나노네 마 칼로
1: 나이시 아이 까야
2: 까니노 까도비 까이노
1: นั่งสิบ่านั่งนี่ป่ะต้องไปต้องเฮ้ยคำว่าสินะกะลีกะลียอดอยู่จ้านี่ไอ้ใครเฮ้ยเนี่ยกะนาบุ้ยใครดูบ่อาบ้ามาทำนี่เลยดิสิสิอาบ้า
3: เออมาสิเอาเลยเอ้ยลอลอลอจังว่าจังว่าอยู่ว่าลออืมสิอาบ้ากันเนี่ยวันนี้ฉันนั่งมองไอ้นั่งกินเนี่ยฉันนั่งไปกันกินหนูเสียมุกี้กันก่อนนัดที่นั่งชุดดมเลยว่าสิยาเลยไอ้เก่งสารอะไรบ่ตั้งนี่ดิสิอดีตชุดปุ่นเนี่ยกะนาบุ้ยฉันนั่ง
1: 阿爸，阿弟弟，爱家人们都羡慕这路去的。哎，算了算了算了。哎，
4: 不过，中午，老，家里给侬过一不多，中午，中午，上午都跑不起来呢。爸爸，
1: 嘿，弄么个？哈，
4: 哎，小路比个弄么个？哎哈，
1: 你不是吗？你让你中午来，我来陪你。哎，你看路的不？哎哈。
4: 막시야이자누피니강을통해꼬이키브라나들가강은꼬이키브라하요라이샤비를람비를잡아보마마아빠기포도텔라가산나브라네에이아이마가나기마사노항아가눅시나기브나테에이샤누피시나원데삐가내는능칸브라삐더부딩어무드라아둑나쁠까봐 넌이나빠 유리엠 탁받은 민원들이 루파 트라쿠 니르가 유탁 빠게 가다르도 넌가 이상을 뿌시 또 보냈다
1: 야려와 마카다 비라 염심아 염심아 빌랑한 게 염모람들 봐내 용리 해버티라 뭐이다 보네
4: 거리
1: 야헐 넌 내기 라이러 이 바빠 넌 강무대 이 강무대
2: 아부 아바
4: 강으로 강으로
2: 아바
4: 강으로
2: 네이노 남이라세 아바드까이 하이로게마
1: 빌랑한
2: 아바는 삼사오 있다가 아바드까이 하이로게미
1: 아이젤라게
2: 까이노
4: 阿爸，妈的，难比阿不说，把恁们给咬。哎，妈个西拉特，恁回家这里把恁给本事空了，我给海伯们吃光。妈的阿爸，妈的难给阿不说，把恁们给咬吧。别拉我，恁个伊不卡么呢？哎，西拉给别拉我。你不能害得我。谁？哎呦，恁妈个该恁们个么罗伊拉害我。阿爸，哎妈个该恁们个么罗伊拉吧。哦，恁该恁们个么？阿爸，阿爸。
1: 阿爸，阿爸，给侬。别让我，让我一步看不到，哎，下来。那没啦，那天俺们这来可不行。哎，不看不到，别让我。
2: 是。
1: 能行来我，能那个西用么西的，一步搞我的不行。能那一步他们西了，西不给侬个一步搞不了。那这个来了吧，一把都把那个把么西的搞一步，别让那不，让那一步搞不了，让行了都搞不别让我。
2: 别让那害得我，那天给侬们那个害得。
1: 让那个我的钱能帮么的？
2: 用不起的，为啥不得？那内部他们信任你，这个的用不起，我帮的能多了。哎，那么爱的人，我你那没啦？那么爱的人，那没啦？俺们来过，那没啦？阿爸，哎，买个东西给侬买，买个东西，侬买的那啥的比罗些吧？能买啦？不可，该那么俺们罗还不那得？阿爸，那啥不办？还比你还那啥不玩？我比个侬，哎，哎，妈不努些吧？
4: 마기보판도워싹드는마기분지콜로이게칸게야오리낭마기와싹가크로 아두기 마뚱다 라이벅 티브 토독다 마이가 초인가 라이 키드라 마뚱다 아이 염까이 빤다 뭐 카이낭부 샤샥나 요로 키버리
2: 아바
4: 아두고 낭디 아이기 이 야생 마났다 버리나 마빠 아이기 타목이 와낭 칸데 야레 낭이 와샹가 크로 짠 크로 짜로
2: 라디 아바 아바 아두간 뭐 밤은 두번에 싸기 먹는 탑이 마까리기 노 아바
4: 누구 너무 많이 신하네 낭나 나는 짤람 나이다 포토시 뿌고 아두고 너무 싫어네 아이 뭐까 앞두로 하나봐
2: 안 돼봐 나 사다도 나다 비가 놓아봐 아이 아이 아마 나도 받다가 나도 소야봐 고부감 자루야봐 아이 아이 포토시 얇은 미사가세 아이 까나노 해봐 강대야봐 아이 아마 나도 나가

0: 그래서 아빠가 오금제로 해봐.
1: 다비리 수망딜라 와싹 아마 아니 수바사룩 딜라 사나비키바 이람담 마니푸르 아티스트 애소시에이션 기 딜라 강부 아카시바니 임팔 미코바스데 란톡체리 콘탕 젠트라기 쿠돌다 오이남 기타기 갈파나 하이바 이세야시기 기타르기 콘탕 다비르시

그만 뿌려먹이 마파리 이다이리은 간만은 오헬라시 할바부까리 할바게 내닝터 따바다 부자오바 눈아이리 다이닝터 나나이 항나 밤잠을 소아두다니 바리바리 이쁘나네 바나나무 쿠디멍 시비루로 흘름진 찐백이 더랑 뿌나무 이쁘는 신어라버리고 나이 두부나때 삼재기 바나 흘름진 찐나나바 남린 꽉다 마이까이다 깨게 농바나 타공이 안바 강암 농야이 컴바 흘름진 로이 싱 뿌나 손나 띨라우리 아 수업도 나 껌도

0: 俺俩俺都比头一条，鼓冲冲俺那个累的那，还叫来光，还叫来。
1: 嗯，
2: 이쪽 저거 보내드리네. 뭐 이 동가 안 되고 꽃짜짜 뜸을 내리시고 강릉아 시디 하우르그 시엔 콕 듣게 해봐. 이따 와 이따
0: 어어 따
2: 아이 코이기 구마 구범 누다 아야 구바 구르실라오
3: 아이 나 진 루피는 따니 미는 뭐 끊는 거 안 가노 봐.
2: 헤라 이따 맴짱이 구도미도 웅러버려 이따오 보.
0: 헤라.
2: 아이나 한당 말아 아이 코이기 레봉 범범들이 마땀 짠을 낳았디 하이브시디 맴짱이 속이 더리 높은 그라마니니 이따오디.
3: 하두기 와하나 떼다 이따. 이후 아이네 좋아 사내리니에네 사내리시 시엘 도움부디 농 못해 야오포티.
2: 김만 그라마 하이브도니 이따. 아둘라오. 하우로 세바 시엔 그라 부로 나랑 망키도 부가쁜 건 무리 이용 세바.
3: 아이네 해 능가 사내리기 짠 인가 번이네. 아다 시에누 레이트드네 도우리네 환희
2: 아도 멘자드기 꼭노루야도 아도 그 허렌 시엔도 도우르가 똑신노루래
3: 우이네 아다 이사도 허랑드기네 마상암드네 레이디에바 히다 파워레이네 뭐 시엔 레이트드네 아이나 나쯔루피네 루이 레이레 시대부 아이나 무몽몬다 까마인 바사해루도이로 아도 능기 시엔에 엔버그 야오르디에 농원대기 기타피로 뭐 쿠바이신 오이는 봐.
2: 에라 나오기야가도 못한데 아이슈 양을 열어보는데 쿠바이신 같은 이빨이리지. 아 이따 아 공항래.
3: 하
2: 농원대기네 카팅 오브 야브리용.
3: 아아아아그 치일 여름도 못한데 시소 야오르주 아이원대기 피력도 못한데
2: 공항디 이따오고 수양을 누는 티네다이네. 마망다 이따오기 루홍보다 시엔종도는 양 깔로 혼내서 기다이니 마보.
3: 호이 눅시 그러베 나오느니 아드가 마디 나한테 또 믿는다 레이브지 하이네다 아펑아펑 바이다 빵추다 수바 아 퀸이 쿠바 쿠바기 파티니도 하 마나네 빰다 펑아트 퀸이 숨 떠보시더니 아이나 하이브지 야도 만디 떠오시
2: 에 이따오 하이네링 하시더니 공항디 욕실하네 아이살람마게 라이브게임 비오로코 아이살람마게 마품들레람마게
3: 호호호호 잘라모 잘라모 아니 순애 엉터 이행아 키게 고가 에 그돈도 너 요파투가
4: 다자와 에세 시기 마닝기 신콩도 아얌 레부이 이셋 루시라이드네 도우니 나 고강수 타박 아친 벌레이트르디 이셋 루시라우드나
3: 호이 아이주 락 보부디 얌 락닝바 아데 아이셋 타박 아친 바 투보마네 자타 미야 나바 흥바마 야드리 버도시 멘자주 사투 그렇게 눈들려 어디에 아주 이노부 시인가 여럿프로
4: 에
3: 시인 기타 와이오
4: 야운디다 가다이 리실노 이싯 버싯 버드부 실푸노브 따서바
3: 수 야오브라나 항이니
4: 따서바 오이로이 오이로에바 나나오나 이제 야리 아이다 사사고르게 아이 잘레코 따서바 아이 잘레
3: 심수 피엘로라바 마야안도 우메도 복구이래바 도시 쿠바이시는 그 스키임도 빠이더바네 오동 프락다도리 힝하시 도시 마시디까다람 도르게 나드리자 도포야로이 도비 부크림 빠는데 수웅이 부진지 에이 판도 오르겠다 요파학도는까다 애통해서는 던져야지 요파학도 주네 디바에 강대다 우리지 몇자 몇자 난 못 그라 얘기해
5: 따리
3: 아스 따다
5: 따리 안강수만만이 타박해라 루신게나 까이더오르기
3: 어때 요파학도 부카라 이들 얘기인미 우디바
5: 까이노 요파학도 까이더오르바
3: 이히 부크림아빠한다 우리분아삐진게 로이나 판도오가 까이노 하진도 부호나긴도 미완이
5: 하이마 아두디 함파이나 에능아 사에 응안바다 레박 도럼바니 마닝데레 호이 아이라우키
3: 호호호 포로
6: 나피크라 판도아가 사이데츠 토게아라디 룸비아도 이네파 시 냐토 파무비아도 이네파 마팜데 부요레디 토토범 헤탈라니 에 ꯀꯩꯗꯧꯅꯤꯒꯦ ꯃꯨꯡꯁꯨ ꯐꯅ ꯅꯨꯡꯉꯥꯏ ꯗꯥꯎ ꯌꯥꯒꯗꯕ ꯃꯥꯜꯂꯤ ꯁꯦꯃꯥꯡ ꯀꯨꯈꯠꯇꯕ ꯌꯥꯗ ꯇꯧꯔꯤ
5: ꯁꯦ ꯁꯤꯗ ꯂꯩꯔꯦ ꯇꯥꯆꯥꯎꯕ ꯀꯩꯅꯣ ꯅꯊꯟꯗ ꯋꯥꯅꯤ ꯑꯩꯁꯨ ꯌꯥꯎꯕꯤꯔꯛꯀꯦ
3: ꯌꯨꯝꯆꯥ ꯅꯪ ꯋꯥꯅꯝꯅꯤ ꯄꯣꯊꯥꯔꯒ ꯂꯩꯔꯨꯔꯣ ꯑꯩꯗꯅ ꯑꯗꯨꯝ ꯍꯣꯠꯅꯔ ꯂꯣꯏꯔꯦ ꯀꯩꯗꯧ
5: ꯌꯥꯏꯅꯤ ꯌꯥꯏꯅꯤ ꯑꯗꯨ ꯑꯣꯏꯔꯗꯤ ꯑꯩꯁꯨ ꯅꯨꯃꯤꯗꯥꯡꯒꯤ ꯊꯕꯛ ꯏꯟꯈꯥꯡꯗꯣ ꯑꯝꯇ ꯂꯣꯏꯁꯤꯜꯂꯨꯈꯤꯒꯦ ꯑꯉꯥꯡ ꯇꯨꯝꯅꯤꯡꯉꯩꯁꯤꯗ
6: ꯐꯔꯦ ꯑꯗꯨꯗꯤ ꯁꯣ ꯅꯥꯀꯟ ꯁꯤꯗ ꯌꯥ ꯊꯧꯔꯒ ꯅꯥꯄꯤ ꯐꯥꯡꯕ ꯁꯦ ꯆꯤꯡꯕꯁꯤ ꯁꯣꯔꯒꯁꯤꯗꯤ ꯊꯕꯤ ꯊꯕꯤ ꯍꯣꯜꯂꯦ ꯃꯥꯅ ꯍꯣꯠꯅꯕꯁꯤꯗ ꯐꯅ ꯌꯥꯝꯅ ꯐꯅ ꯌꯥꯝꯅ ꯂꯣꯏꯁꯤꯜꯂꯦꯗꯅ ꯍꯥꯏꯐꯦꯠꯇꯤ ꯋꯥꯍꯦ ꯑꯩꯗꯤ ꯃꯆꯦꯗꯃꯛ ꯅꯥꯄꯤ ꯄꯥꯟꯕꯁꯤꯗ ꯁꯣꯔꯒꯁꯤ ꯆꯅꯤꯡ ꯆꯃꯥꯡ ꯁꯦꯝꯃꯦꯗ ꯑꯁ ꯍꯨꯃꯥꯡꯒꯁꯤꯅ ꯂꯨꯞꯄꯤꯕ ꯐꯔꯦ ꯈꯣꯡꯈꯨꯔꯒꯁꯦ ꯄꯨꯈꯤꯗ ꯍꯥꯝꯗꯣꯔꯒꯦ ꯃꯥꯅ ꯍꯨꯅꯁꯤꯁꯨ ꯋꯥꯗꯤ ꯋꯥꯛꯆꯥꯅꯤ ꯑꯩꯅ ꯇꯧꯔꯤꯁꯦ ꯐꯠꯇꯤ ꯐꯠꯇꯕ ꯊꯕꯛꯅꯤꯀꯣ
5: ꯇꯥꯆꯥꯎꯕ ꯋꯥꯔꯝꯃꯅꯤ ꯄꯣꯊꯥꯕꯤꯔꯣ
3: ꯋꯥꯗꯦꯗ
5: ꯑꯩ ꯆꯥ ꯁꯦꯝꯃꯨꯈꯤꯒꯦ
6: ꯆꯥ ꯁꯦꯝꯃꯨꯅꯣ ꯅꯪ ꯋꯥꯅꯝꯅꯦꯕ
5: ꯁꯨꯝꯅ ꯇꯥꯆꯥꯎꯕꯅ ꯋꯥꯈꯟ ꯇꯥꯔꯛꯄꯗꯨꯅꯤ ꯑꯩꯅ ꯉꯥꯏꯔꯤꯁꯤ
6: ꯍꯦꯔꯥ ꯑꯩꯕꯨ ꯌꯥꯝ ꯅꯣꯛꯇꯕ ꯃꯤꯗꯧꯅ ꯑꯗꯨ ꯑꯩ ꯈꯨꯗꯦꯡꯇ ꯍꯣꯡꯗꯣꯛꯈꯤꯒꯦ
5: ꯑꯁꯨꯝꯅ ꯋꯥꯈꯟ ꯇꯥꯔꯛꯀꯅꯤ ꯍꯥꯏꯕꯁꯦ ꯑꯩꯗꯤ ꯊꯥꯖꯔꯨꯗꯕꯅꯤ ꯑꯗꯨꯕꯨ ꯈꯔ ꯀꯨꯞꯅꯗꯤ ꯁꯦꯟꯅꯈꯤꯕ ꯇꯥꯏ ꯖꯨꯍꯥꯔ ꯁꯥꯟꯅꯕ ꯃꯤꯅ ꯉꯥꯡꯕ ꯋꯥꯁꯦ ꯀꯌꯥ ꯊꯥꯖꯅꯤꯡꯉꯥꯏ ꯑꯣꯏꯗꯦ
6: ꯀꯗꯥꯏꯗ ꯊꯝꯃꯤꯖꯥꯅꯣꯅꯦ ꯃꯣꯏ ꯃꯃꯥꯅ ꯄꯤꯔꯝꯕ ꯁꯦꯟꯗꯨ ꯈꯔꯗꯤ ꯂꯩꯔꯝꯒꯤꯅꯦꯕ ꯑꯗꯨ ꯎꯄꯨꯁꯤꯁꯨ ꯁꯣ ꯂꯣꯏꯅ ꯂꯣꯜꯂꯤ ꯁꯣꯁꯤ ꯀꯗꯥꯏꯗ ꯊꯝꯃꯤꯅꯣꯁꯨ ꯁꯤꯗꯁꯨ ꯂꯩ ꯁꯤꯗꯁꯨ ꯂꯩꯇꯦꯅꯦ ꯍꯥꯏꯐꯦꯠꯇꯤ ꯆꯠ ꯆꯠꯅ ꯊꯝꯕꯖꯥꯅꯤꯀꯣ ꯑꯩꯈꯣꯏ ꯃꯦꯝ ꯆꯥꯁ ꯐꯔꯦ ꯃꯐꯝꯗꯨ ꯄꯨꯔꯗꯤ ꯄꯨꯕꯔ ꯂꯥꯛꯄꯔ ꯀꯩꯅꯣ ꯑꯃ ꯍꯦꯛꯇ ꯍꯣꯠꯅꯔꯨꯔꯒ ꯂꯣꯏꯔꯦ ꯑꯩ ꯈꯣꯡꯒꯥꯎꯒꯤ ꯁꯦꯠꯂꯒ ꯊꯣꯗꯤ ꯃꯥꯅ ꯆꯤꯡꯅꯒ ꯆꯤꯡꯒ꯭ꯔꯕ ꯅꯨꯄꯤ ꯍꯥꯞꯄꯦꯟꯁꯤ ꯑꯣꯏꯅ ꯁꯦꯠꯂꯕꯀꯣ ꯑꯗꯨꯒ ꯃꯣꯖꯥ ꯄꯨꯔꯤꯁꯤꯃ ꯍꯛꯆꯤꯛ ꯂꯥꯡꯕ ꯁꯥꯔꯒ ꯊꯣꯛꯂꯗꯤ ꯀꯝꯗꯧꯕ ꯃꯗꯨꯅ ꯆꯨꯝꯒꯗꯣꯔꯤ ꯑꯩ ꯁꯣꯔꯒꯁꯤꯅ ꯀꯗꯣꯝꯗ ꯂꯩꯔꯤꯖꯥꯅꯣ ꯁꯣꯔꯁꯤꯗꯤ ꯃꯈꯨꯟ ꯑꯅꯤꯃꯛꯁꯤ ꯄꯨꯟꯅ ꯐꯨꯜꯂꯤꯗ ꯇꯧꯔꯁꯤ ꯑꯦ ꯊꯣꯕꯝ ꯂꯥꯛꯑꯅꯤꯁꯦ ꯄꯔꯦ ꯄꯔꯦ
5: ꯀꯩꯅꯣ ꯇꯥꯆꯥꯎꯕ ꯈꯨꯗꯩ ꯍꯣꯡꯗꯣꯛꯂꯨꯅꯤꯅ ꯆꯪꯈ꯭ꯔꯒ ꯍꯥꯄꯦ ꯂꯣꯏꯅ ꯁꯦꯠꯂꯒ ꯊꯣꯛꯂꯛꯏꯁꯤꯅ
3: ꯍꯥ ꯑꯥ ꯃꯥꯡ ꯆꯥꯎꯕꯁꯤꯗ ꯊꯣꯡꯒꯥꯟ ꯕꯥꯎꯗꯪ ꯁꯨꯝ ꯍꯛꯆꯤꯛ ꯂꯥꯡꯁꯤꯔꯥꯅ
5: ꯄꯪꯂꯥꯞ ꯂꯥꯞꯅ ꯆꯠꯄꯤꯈꯤꯅꯨꯀꯣ ꯑꯩ ꯃꯪ ꯍꯥꯟꯅꯒ ꯃꯔꯣꯜ ꯑꯃ ꯅꯨꯡꯉꯥꯏꯇꯕꯅꯦ
3: ꯑꯩ ꯍꯥꯄꯤꯁꯤꯒ ꯐꯨꯔꯤꯠ ꯃꯇꯠꯁꯤꯒ ꯄꯨ ꯅꯥ ꯌꯧ ꯆꯠꯄ ꯌꯥꯕ ꯄꯣꯠ ꯅꯠꯇꯦꯗ ꯃꯦꯝꯆꯥ ꯆꯠꯀꯦ ꯍꯥꯏꯔꯗꯤ ꯈꯣꯡꯒꯥꯎꯒꯁꯦ ꯑꯁꯥꯡꯕ ꯁꯦꯠꯂꯨꯏꯗ꯭ꯔꯣ ꯀꯩꯅꯣꯅꯤ
5: ꯑꯁ ꯑꯗꯨꯕꯨꯗꯤ ꯆꯨꯝꯕ ꯑꯗꯨꯗ ꯇꯥꯆꯥꯎꯕꯅ ꯍꯥꯏꯕ ꯋꯥꯁꯦ ꯑꯩ ꯀꯌꯥ ꯊꯥꯖꯗꯦꯕ ꯖꯨꯍꯥꯔꯒꯤ ꯃꯐꯝꯗ ꯑꯃꯨꯛ ꯆꯪꯂꯨꯅꯤꯀꯣ ꯅꯪ
3: ꯀꯗꯥꯏꯗꯩꯅꯨꯅꯦ ꯁꯦꯟ ꯌꯥꯎꯗꯅꯕꯨ ꯖꯨꯍꯥꯔ ꯁꯥꯟꯅꯕ ꯌꯥꯕ ꯑꯣꯏꯅꯗꯤꯅꯦ ꯃꯦꯝꯆꯥꯅꯕꯣ ꯊꯣꯡꯒꯥꯟ ꯃꯌꯥꯁꯤꯗ ꯁꯨꯝ ꯍꯪꯒꯠꯇꯅ ꯁꯨꯝ ꯆꯠꯇꯅ ꯄꯣꯠꯇꯅ
5: ꯐꯔꯦꯁꯦ ꯐꯔꯦꯁꯦ ꯐꯔꯦꯁꯦ ꯑꯗꯣ ꯇꯥꯆꯥꯎꯕ ꯊꯨꯅꯍꯟꯕꯤꯔꯛꯎꯀꯣ
3: ꯍꯣ ꯍꯣ ꯍꯣ ꯍꯣ ꯍꯣ

0: 건강이 더러움 저 녹색을 놓이자리. 나비리 버스 약간 번이 포기 강하잖아요.
1: 돈바
2: 비치
1: 난기 50% 디스카운트 비버 레스토 포키몬 박도 로이리 하이네 카마이토리노
2: 로이디 로이디 가다이 되기노다 아두가 이시는 네 50% 할도 50% 같더네 50 to 60% 이 오퍼 피리세 아두가 스톡터 레이트가 수네 혹직 아두막 북톡실라가 디스카운트 아두막도 아둠 피부기 고동 잡으실 레이브니
1: 하이비디
2: 하이비디네 가나곰바 마나마차기 루홍버기 온포트 오인 합세닝바 루홍거드버디 마탐 크라와리바 나트가 융기 더카르 오이베도 혹직막 북톡실라가디 타 크라기 마퉁도 레수 실버 주블리기 오퍼 오이나 아쪼우버 디스카운트 피리바 시글로이나 아두막 팡가도이니 하이바
1: 아두디 이네기 마찬 비기로 홈부기 하이브도 레소 포키몬 박시다 하이베니 호지막 북동네나 바 하이비루라게
2: 호이

0: 시나 람덤 시레 잉 따빠 한질 하나보 헛나리버 콩탕 쿠딩막다 CSO 싱 아마디 레미나리바 갸안 따르버 푸룩 쿠딩막기 루싱바 싱나 마땡 빵신바 하이버시막 얌나막 땅아이 펴드레
1: ꯃꯇꯝꯒꯤ ꯋꯥꯐꯝ ꯗ ꯇꯥꯕꯤꯔꯤ ꯂꯝꯗꯝ ꯁꯤꯒꯤ ꯏꯪ ꯇꯞꯄ ꯍꯟꯖꯤꯜ ꯍꯟꯕꯗ ꯐꯨꯔꯨꯞ ꯈꯨꯗꯤꯡꯃꯛꯀꯤ ꯊꯧꯗꯥꯡ ꯂꯩ ꯑꯏꯕ ꯗꯣꯛꯇꯔ ꯎꯃꯥ ꯃꯌꯦꯡꯕꯝ ꯔꯤꯇꯥꯌꯔꯗ ꯑꯦꯁꯣꯁꯤꯌꯦꯠ ꯄ꯭ꯔꯣꯐꯦꯁꯔ ꯗꯤ ꯑꯦꯝ ꯀꯣꯂꯦꯖ ꯑꯣꯐ ꯁꯥꯏꯟꯁ ꯙꯅꯃꯟꯖꯨꯔꯤ ꯌꯨꯅꯤꯚꯔꯁꯤꯇꯤ ꯑꯀꯥꯁꯕꯥꯅꯤ ꯏꯝꯐꯥꯜ ꯍꯧꯖꯤꯛ ꯃꯤꯀꯨꯞ ꯑꯁꯤꯗ ꯄꯨꯗꯨꯅ ꯂꯥꯛꯆꯔꯤ ꯒꯨꯗ ꯏꯚꯤꯅꯤꯡ ꯃꯅꯤꯄꯨꯔꯒꯤ ꯊꯧꯔꯝ ꯊꯧꯔꯝ ꯑꯁꯤꯒꯤꯗꯃꯛ ꯁꯤꯖꯤꯟꯅꯒꯗꯧꯔꯤꯕ ꯃꯣꯕꯥꯏꯜ ꯅꯝꯕꯔ ꯃꯌꯥꯝꯗ ꯅꯤꯡꯁꯤꯡꯖꯔꯤ 9863102016 ꯅꯝꯕꯔ ꯑꯁꯤꯗ ꯑꯗꯣꯝꯅ SMS ꯑꯃꯗꯤ ꯋꯥꯆꯞ ꯃꯦꯁꯦꯖꯀꯤ ꯈꯨꯠꯊꯥꯡꯗ ꯑꯗꯣꯝꯅ ꯇꯥꯕꯤꯅꯤꯡꯕ ꯈꯣꯏꯗꯥꯕꯤꯕ ꯃꯅꯤꯄꯨꯔꯤ ꯃꯇꯝ ꯑꯃꯗꯤ ꯐꯤꯂꯝ ꯏꯁꯩꯁꯤꯡ ꯈꯟꯕꯤꯔꯛꯅꯕ ꯅꯣꯂꯨꯛꯆꯔꯤ ꯃꯣꯕꯥꯏꯜ ꯅꯝꯕꯔ ꯑꯃꯨꯛꯀꯁꯨ ꯍꯟꯅ ꯅꯤꯡꯁꯤꯡꯖꯔꯤ 9863102016 ꯑꯗꯣꯝꯒꯤ SMS ꯑꯃꯗꯤ ꯋꯥꯆꯞ ꯃꯦꯁꯦꯖꯁꯤꯡ ꯉꯥꯏꯖꯔꯤ

마탕다무 쿠돌 담자리 쿠돌 하리바 필마시데기 사골샘 티젠드라 아마디 푸스파라니기 아분바 콘젤다 BS 프렘나 세링바 아마디 사골샘 티젠드라 마사막나 세랑바이세이